아던 토론하는 돈 알지롱지 이렇게 라 말자나면 이렇게 어디나야 알루누람테 허포노르 빠해 빠해 길루나 톰 나게 주빈 컬 라펜 어난 디타 빨 또당테 알죽시나